0: 아니 야만 그 잡아고는 잡아고는 기리바니는 벌리브라이 까미야니야 뭐아니니 야만이 마하니 바카호다 아자 오도 아니야 그 오므랭 아리로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가나임 블리스테리 버버 벌리브라이는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뭐아니와니 기리 아티 기리 아티 기리임이 기리임이 아쿠 오므 회투오이 아니니 우리 아들 그래요. 마마고니마다 그 우타우 회그회그 우가모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야브라는 야마니 또브라오 아마는 그 회그 사마타리 에크니니 마쿠 우보타 그그리 그 우마나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우리 아들 그래요. 마마그리마다 그 우타우 와이까 마마그르 버리브라이 마마가는 그리 아타우 아쿠마는 마나니크 회이서범 디디하 와노와노 그거 하네 히리모하 히리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봐자 와요리 이만해 히보르크 아니냐 그 우로 로소카루이 아리이 오아다르 그래요 어 마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도가나스크라 오브라자 휘 오이 아르 야타 오베 야나크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사오베 미마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샤이자우 샤이자우 그거 호레마니 구보하 호레모트 대가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그 우물에 아리 로아타르 구베요 어 마네 그리 구웨이크터 회이크 회야라야라 회그원이나 샤리리베 회회 냐무나마는 구야휘 응자우버파 타바르는 야우버리 그래테티워 고아이위 아리오로와 와로크 아로와 마마가 호노니 레코드 브루카라 와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니카 와로 에파 로이쿤 에 오보브 야비 아이위 에로와 아야 구마는 마랭크 마랭크 에이나 까미야가르 벌리가 이 야노맘 터 터마네 볼리 벌리브라임 터그놈 타보 오는 모두 아이위그 아리 에이 아리 에이 휘 이바가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나 휘 그그마 브로로트 아버클리 니아니 냐오 오르소소이 아리 이 벌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워두 까미야니야 페이터버 띠띠하 브아노호노니 히니모트 히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아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특노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다르도베요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크트 가휘라우 가휘라우 아라헤나니와 흐라레오 아따우마 베야마구이 베야마구이 야르그노마모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아 다르 구베요 호 하마가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기깔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아르 가휘라라디 아니야 가휘라마오마 부오타마구이 부오타마구이 이나하와 구구드에니 이바 아 가비크 시부마 베마코기 아다 야다마바 으르크 야페 오웨 베베베 베베베 호아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데가노 라비다이브 마도피 에 따라리오 구이미야 구이미야 무라만 무라만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만이다 무라만이다 까미야르 벌리가 이 야구파 뭐냐면 뭐냐면 야놈 터분 야놈 터분 회 알아 어머 나태니야 마이하 뭐야 뭐야 나태다 마이리 응나크 와로로와 로와 로와 까미야 와로다 로사라군 기나버 그걸 버리 버리 브라이 이바나버 알아 니아니 해 야구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설가부 더 아구이 와막 버리가 구태니 구태니 에이나 에이나
1: Yes, sir. You've got to admit it. A rooster's a mighty important bird around the farm. You can just about call him a feathered alarm clock. I know around here we all depend a great deal on old Gaylord. That's what we call him. That's him over there by that stack of hay. Now, I don't understand how he knows that it's time for the sun to come up. I guess you might say he just works by instinct. And when he's feeling pretty good, you can hear him crowing for miles around. Sometimes he starts off a little too early, and then I'm liable to get a few complaints. But he's worth it. Why, can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some morning if he decided not to crow? Well, here, let's let old Gaylord tell us all about it.
2: Can't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 rooster didn't want to crow? Why, the little hens would keep on sleeping, and there'd be no more eggs, you know. Oh, there'd be no more baby chicks.